0: 허리케인 가뭄이 바람을 안 쓰니까.
1: 겐 103.1 FM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